0: 아무렇지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을 닿기를 당신 향해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
1: 91.6 Produ FM Palembang WhatsApp 0816 1106 9916